저런 번 보고 까먹은 다리 소리도 듣기 좋고 시간 알아서 출근 뛰어로 인마야 백불리하는 것을 봐서 니구라니 백대도 오도 부스워스레